아니 이렇게 들으면 어떤 많이 좋아라 나게 맨시 제네게 아주 좋게 맨시 네가 뒤에 들으면 일단 어부냐 하다고 아니 좋아라 뒤에 하다 아니 하다 아니 아니 네 그든 뭐 자냐 또 관념 어부 관념론 아